건너 excuse 끼워본가 explore 기숙의 손을 쓰는 fescue 운한 check here switch a cash 만화 check mood fresh poems 나 포모하지 않아 bless good yeah choose to win or choose to lose 야니 굿투 see my make my moves 너도 지타 팀이야 참 매샤 구야 빔이야 그 배워